0: 치고 있을게요. 저기 나는 이 워싱 도하다 되고
1: 3-1, I do have additional if you're ready for it.